0: Bienvenida a Match 97.5.
1: You guys all took part in writing this album. What was it like all taking a part in the writing process?
2: Suena muy bien. Oigan, todas participaron escribiendo este álbum. ¿Cómo fue ese proceso?
3: 이번에 앨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세션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뭔가 트림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의 곡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앨범 안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또 앞으로도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4: Working on this album, I took part in sessions for the first time, so watching a track come to life and become
2: participé en una sesión y vi cómo se creaba una canción desde cero. Fue sorprendente y me dieron ganas de hacerlo en un futuro con todas.
1: At the center of the album is the focus track, Boompala. Yeah, man. That song features a very familiar song recognized all over the world, the Macarena. Why'd you guys choose to make the Macarena such a
2: En el centro del álbum está el tema principal, Boompala, que incluye la Macarena, un clásico mundialmente conocido que todos amamos. ¿Por qué le eligieron?
3: Boompala의 그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가 두려움 속에서도 그냥 몸을 맡기고 다 받아들이고 그냥 즐기자라는 메시지였는데 마카레나가 원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알려진 음악이기도 하고 정말 신나는 근전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졌을 때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.
4: I would say it's because the message of our new album is to
2: Diría que porque el mensaje del nuevo álbum es aceptar tus miedos y disfrutarlo. Y como la Macarena es muy divertida, con una energía muy positiva y reconocida en todo el mundo, pensamos que crearía una gran sinergia con nuestra canción.
0: iHeartRadio and TikTok live premiere
5: por Loser FM.
0: En exclusiva por Match.
5: Más pop.
0: Conéctate.
5: Match.
6: Tu cuerpo alegra, Macarena, que tu cuerpo alegra, Macarena.